0: 이발이 돼.
1: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이 돼. 이발